유럽 기반은 크게 대수하고 트윈 코트를 그래도 민자노 포오게리도 세린티센 하루모라토 티센 하루모라 하루민직 묘호돈 게라스 모결내보다 추가로스.